달리로 가바룬 달반초 바바 버티레 버려 짜마스코 미졸리 버티 샬롱에 펨자티 사바에 자나라이 나마스카르 남포이샤 가네 마일에 에티바네 사바에 자나라이 나마스카르 바테라 파고루두 아이나구두 여티 운타 파구

가달코 게로 삼지량다 게로 락차마라이 비락도 산디코 필라네란 기나오라 락차레마라이 비락도 달로라이바토 시리시타자네 마슬라이바토 라마자네 Alilo Gabasuni Dehoi Baba Masloi Bato Ramadhani Oi Gatila Garma Diye Bante Baba Majere Mai Gamadhani Nobile Doiran Kati Maile Doiran Majere Mai Gamadhani Vinaira saro saro nepalai ma bati bala tamatikaru.